0: 마라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막 이럽 이럽 싹 도시오시 있다고도 갔다 이모 있어 것이기도 느끼지 않다가 기원나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담넌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있어 것이기도 느끼지 않다가 기원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것도 없다 자 남진다
1: Yeah.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 Five wise? You guys became really, really less.
2: Yeah.
1: Did you want
2: me just
1: to,
2: doing one?
1: Did you want me to just like
2: Oh, that's a good question. Like,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
1: Yeah. So, no. Okay, okay. So I'm leading. 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クユレ、ハシダナクユレだ。キュバラ

0: 뺐다 차 주머니급 들었다 하시더라급 들었다 셋 조시조시 도구도가 이모 이쑤가 싶고 도대체 나인다가 기완나 그 유래를 하시던나 그 유래를 기왕 나 그 유래를 하시던 나 그 유래 색조 쇼스티 도둑아 기왕 나 그 유래 하시던 나 그 유래 색조 쇼스티 도둑아 이마 와 이쑤가 싶고 내 기대나 인사가 아 파라 이스 땐 너이고 시라 미야타 호폼 나이스 주노소 슈담 다다담 미야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ダタダンミャタタダタダンミャタタ飛び込むだけの芸人のようで飛び込むだけの芸人のようでセットを上していたことがあってダタダミャタ気まなく揺れ走らなく揺れ気まなく揺れ走らなく揺れだった気まなく揺れ走らなく揺れだったダタダタダタダタダタダタダタダタダタダタダタダタ
2: Was my real kind of run out of concentration?
3: Oh, I did throughout the entire.
2: Oh no,
3: that sounds very counterproductive.
4: Yeah, you understand your now.
3: Oh, right. Right, new thing.
4: Wait, okay. Can I feel it? Then I'm not.
3: Oh, it sounds like a Yu-Gi-Oh! The way you looked at me too. It's like the rich kid in the commercial.
2: Has all in cards.
3: Exactly.
4: And the other.
3: That's such a perfect face.
4: And you start like. The other is like.
1: Why are you laughing?
3: Oh, this is so tuning, like, yo.
4: Oh my god. Yu-Gi-Oh's over.